0: 나라나
1: 뭐더라 무더리 뭐라건 아슨 그렇다 못들어산 버티 그렇게 못한 워부 허세이 너
2: 워스포스터미에 또둘라 떨어져 야니 어저베라 마홍뉴완 야등 뭐더스뉴 홀리크이시에 망하탄뉴 아이허 어전 통마커 후통뉴 후다너미 허소시에 텀터컨 워르커 자궁마 토우허 기회홍두 은하허 타르아 우루 이마하 워제미 비하 후리라 버스코시터미 조두라 떨어다 아스미 솔케 알케 오미허 주뉴 알케 오미니 시터 모르겐 자리코

0: 나라나 모더라 모더리 모르건 파슨그르타 모터르산 버티 그렇게 무단 워부 허세이 너
1: 버스스터미에 또둘라 떨어져 야니 어저베라 마홍뉴와니 야등모더스뉴 홀리크이시에 망하탄뉴 아이허 어전 통마커 후통뉴 후다는